0: 사람 모아서 오랜 세월을 배우기 위해.
1: Estos son los especiales musicales de Radio Cultural Planeta Conciencia.